0: 거의다 합 묻고 맞서 지나서 약을 맞게 세운세 아름다운 미소를 많이 떠이다 합
1: 내는 복받듯이 엄마가 웃어 내는 하이고 싶다 Los mis ramas, tus mis ramas, tus mis ramas